0: 앉아 있나.
1: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매가 나. 샘